0: ярьжвэн.
1: 各位听众早上好.
0: 근데 선스다. 산호누.
1: 新疆广播电视台蒙古语广播 全天播音现在开始. 欢迎收听.
0: 신장인 라디오 틸루스란 몽골 켈난 입트룰긴 뷰크트린 입트룰 오다이킬라 클라납치 선스볼보.
2: 신장인 라디오 틸루스라가 시아르주엔.
0: 신장인 라디오 틸루스라가 시아르주엔.
2: 예룰민딘 한